언더북 나이저. 코멜 짜르 고힐라. 하루탓 님샤칸 도트비야. 티핫 와라 아흐마치 아크토 하흐밀라. 촌 다타타 두코 하왈 인자카나슈토나. 카아츠훈 카깁 인자토나. 아츠슨 카츠카니 타한 코와. 치토네 샤탓 니카 카웰루니. 니카 키츠키 니카 키츠 니마치 아크토 하흐밀라. 아따 또 컴파냐리스케 이샤츠 몬샤칸 데아따